알았나? 니가 이거 언니 얘 넣어? 혼말만 어때? 아이고야? 얘는 뛰어와. 언니, 예를 들어서 나를 속이는 일이 있다. 너는 우리 집 바라보는 얘도 말하는구나.